0: 컨퍼런스에서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 Henry Tomboy, 3412 HTB 3412. Avon Road, Westview Crescent.
1: Avon Road, Westview Crescent.